0: 어.
1: 감사!
0: 세이.
1: 감사!
0: 시에테.
1: 감사!
0: A continuación, parada de mantus. Posicione. Iniciamos.